0: 맞춰 나한테 짱을 해요 그 냄이 마셔 두서 물려 프레임나이에
1: 아가 두자와르자 마셔 프레임한 샥티더라 해 오늘 박티 순사해 미시디는